0: 그 미니뿐만 동반의 그림이 노곡총 360 승동동 The Heralders Worship 등 승악스마 기부하마시자.
1: 이파야 가시파니 무국종 땅 이반 마방농 무국종 360 데그리 순동 앙아시즈 이반 무국종 360 데그리양 아슨 무국종 드마긋농 다증바와당 사이사봉 근든메느 록틀리파 기봉 아루쿠 이바닥 순삭바농 순삭슴 아키바 순동 갈릴 아스 다니 이파 순동농 와봉 유증 임진 드날릴 아스 땅 바든 The Heralders Worship Team 든 신닥바농 신삭슴 따츠가 기바 앙아시츠 무즈부바농 The Heralders Worship Team 드든즈바 우츠 따츠가 시닥츠늘
2: 담아사 아작당이 오즈들록 The Heralders 아장아 이바 신농 앙아 아작당이 살마파너 아서 이바 신농농 실마키츠 마옹카가츠농 가낭블라 이바 The Heralders Worship Team이야 오녹트라나 드든즈 아서 이바 든즈바야 Alamang Baptist Arkuno, Youth Department of Tinsaktang, Early 2000 Kam, Praise and Worship Yak Kanga Changra, Aruko Aikano, Tintetao Bak Mapang Kaliasa, Aser Unuka Ibat Tanelar Mapunga Sir, Milak Jagi Kong Shia, Praise and Worship Yak Lanru Sindap Asuji Kanga Tung Dibangda Angatada, Yari Arolesa, Aser Iba Mapang, Worship Timka Tintet Slaja Ta, Kangana Changrapang Rachimbiaru, Saga Kumba Tinsakawatsu, Unuk kangarang teradanong liasa. Kecuyong, jangrapangrapa tak alaka, kumat tindata yang kauca, kecat sisat meliasa. Ibang mapang, mi ananakam, mokok contohan baptis aruku music fest nong, alambang baptis aruku lanru acanga, ken adanza maungka agaja liasa, asir. Ibang music fest nong, uzi teranadi, ibang sindong nong silam akizasushi, maungka agaja. Asir ibang sindong nong, One day at a time, iba kantena liasa. Iba kantena klan, mabang tatsika liaru dang, uditam se, Elite Hostel Proprietary, kan atinze tiluka tinda tzila, da, achung siya liasa, asir, mi ana simgam, unu achak imbalunga, uditam se, lini sabano, iba tiluk tinzak, asir, baidang achayanga, counselor asir, linear card tiaria kya, unutnam, counseling asir, shizatza agatza sindong, Elite Hostel nung akialiasa asir iba tilukya nuktaktat. Saka unuk asushi kurit kaliasa asu ibaji sura iba tiluk tangya kecik tenengajaca. Da sebab unuk asushi kanganang tapi lemba ay kaliasa. Asu iba mabang nung unuk tiluk zengsem nungi zilu nungsang batanabu yun.

0: 염상시아 롱독지 달리다 가마가
1: 아차.
0: 다 아름다운 컨리 아도가 임다 컨리 대 선제당 스쿨지 무든석 안 나도
1: 아이야.
0: 다스 57노 저거 그르피우 아 아르미 리볼루션도 임다 다니 마중어서지 57노 임보레 아도와 울라리금 바주라 준비야 이닥제 조기달 감 글라
1: 아차.
0: 바이블 스쿨은 감가냐 다스 양제
1: 나 죽고 있을 맛은 아도에.
0: 맞은 좋아지 히트마스 농다리 차에 쓰고 다스데
1: 어허.
0: 아서 임보농진 약을 감가 배용 약을 센드라 농속 빠지 분을
1: 어와.
0: 아노 다스 내 보소 오클농과 클래스 토코농 조인해서 다스 미트릭 오클농자 빠사
1: 오케이.
0: 이 당지야 디아리 마가스지 임덕도 그룹이나 마스라 커피왕
1: 아야.
0: 알루미늄 덕스 지금은 이 욕을 알루미늄 더 봐봐
1: 이야.
0: 아서 농지 임덕농에선 욕스 마국 마방아서 이 당시 운호 아는 나양즈 마스라 후니바나 소디앙우나 아양야우즈 아월 운호 무슨 봉주 거래서 이 당지에 아양하다고는 과작 자동 스콜세 시즈 성문이야우즈 성문관원 아토디
1: 아이야.
0: 아직 아예 없어 아서 미스피지 삼박 토쿠구당 토쿠마마 시시달랑
1: 아이야. 오케이.
0: 다스 이제 운옥 스콜 센셔
1: 아이야.
0: 성문지 다자게 오다트 복사원 과작세 클라스터지 니아빠사스 마담 라지다 서 퀄리시아 오즈바
1: 아차아차.
0: 가능 플러스다 미트릭 파서 사이언스 성 나스니
1: 오케이.
0: 엔지니어링 오즈바
1: 엔지니어링 원나.
0: IC 성랑이 당지 엔지니어링 디그리에서 따스는 선나부야 운이 당지 되나 콜리시 오즈바 이 당지 조할 농아 성아 사이언스 콜리시 마가
1: 어차.
0: 고디 나오즈
1: 아하.
0: 선부야 운우 선박 미스터 봉나우
1: 아이야.
0: 따스지 무덧 파자라리 college nong night nong e choi na sa arts lo
1: Okay.
0: idang ja in dak nong ti ari mong da nong anani to kwang ga try clean lab anan ba ta sa ja ba do sa
1: nong ko yes
0: iba try clean to kwang nong je ni manager sa
1: bo all right
0: nok lang ga sel mat sa ze da sa ta sa je iba ja ge pukwa Asir Fadalari College Night Nung Jazo.
1: Aiyya.
0: 1960. Da sa ai pasas.
1: Iba mabang nung jubo Fadalari College ya. Night College ya liya sa
0: na? Night College? Private. Auri na yuba.
1: Oh, je.
0: Kama ni makya no je. Da sir.
1: How,
0: Engineering mazung da je. Ni lose nga practice sa ba. Idang ji tse shinage. Aya bo.
1: Oh, okay.
0: Idang ji army e kangshi ba.
1: Aha.
0: Naga nongor dalong nong alerum. Idam Punjab no rara jage. Auli ma je kanga dang tim tham alis.
1: Oh, ne.
0: Dongde ba sa. Education ya de mangu ba im sung nong e. Army de mi mren shi ba lang zi zi ba shi de ge zi lu zi ja. Anena samne imsisir marwa amu ba ngu ni zulu zu jim makar
1: zulu mashi
0: mashi
1: aho
0: pidi shin zulu zu ba english nu ajim makha asar paro ti ma dam ba ngu dang je ma mashi nu mren shi
1: au ni
0: ta ngwa ni dang jai ni lo wa zong za practice has za itim gu de master dam yari za ni
1: very good
0: ta ka ta jang ra ba decision ji dang ja Da sir lu wa zong zeng ji zong jie ni ma rang a er sa zong pa sa se ai da sir xi long ni college sa zong yo
1: okay
0: chen ni man college no
1: le
0: ya zong ge graduate sir lu nong zui na se
1: okay send it mas nong ji gu da na kong nong ge sponsor wa zong
0: i dang jia college no zong zhe ba i dang ji wo da sa yo zhen ni song a sheng dang san idanung matsiz mesia bij pasal
1: acha
0: panung rokoyo
1: ida sha
0: iba jani bij

0: 6%.
1: 오케이.
0: 다섯, 노농조인 서클렌지부
1: 음흠.
0: 양자 로즈 나이트 섹션 당에서
1: 오.
0: 이봐요 아우는 글라세우스
1: 음흠.
0: 안낙 마바약스 보시는 거나 티아가
1: 음흠.
0: 에카운딘 지너럴
1: 아차.
0: 슬로
1: 아야.
0: 아스미나 갈란
1: 음흠.
0: 양제 유디양
1: 아.
0: 보스 다시 이바 이다스 이제 예 로즈 그 말씀성아 봤어
1: 아차. Very good. 나 루아정 바지 강당 인터레스팅 사빌머니야. 그 자스 다스라방란 나도 나이트 스쿨 농 팀바 아양아 정바 칼리지 다시 노야마지 팀타마 증아 느사사당 아루클렌 루아정 당자 나이 땅을지 문네 바정다다나 아스나 그치 미토트삼지 리즌 부시바 미토트
0: 안능당 마베야 우즈 아우농 관리시 우즈 센셜 우다 아국 다시 안 없당 사가 리센사 니 아즈 아서 이당지 안 없당 아즈 정바 자기사 담말라바 고관 리센지 와즈 아노 니루 감마서 마즈 당지 니 아치마스 당 우노 비야가스 당 그든 클럽미 메트멀가 롬 가는 가는 걸 미미자. 다서 가나 아이 비바서 그지 역스. 낚시 좀 그지 다 준비 당. 그담 봐야시 아이니 알미오자.
1: 아차.
0: 알미 후이서 아스다니. 다 봐야시 당니 아이 아직 64 농 준비 봐 가나제. 1964.
1: 에야.
0: 이게 뭐지 나갈은 아셈블리 일렉션 레슨.
1: 아차.
0: 맞은 거 봐.
1: 무슨 부바?
0: 다서 이제 이 당시 간내지입니다. 니 로아증자 파사스자 로 프랙티스스자 사가 이득신이 큰 보사이다니. 나가는 것은 블리누리니 만나 큰 보사진 비자. 낙지 동칼들 나가는 것은 시. 다 간내지비야.
1: 오케이.
0: 다진이 아주 다로 농주나서 아서 나이트 노하우 아서 안능나지 뭐봐야. 다스당 간마슴 로아증당 아슴마슴 블리 세신 마원농니 마방샤 길리르자게 디깃 미셔 두아함 만너반 좀비시네제 르브랑삼 군다나스만 누구누가 그거 뭐 하면 누구 가노
1: 나보 이닥치보 실름밀리아가
0: 아 아제 길리르농 또 만너 르브랑사 와선 누구 이당지 길리르농 또 만당지 빠노 우럽다 봐 좀비 봐지 아슴블리노 아포지션노 롤링 아다스베네 아서 오늘 지키진 당 준비를 꼬마 아서나도 꼬마 랑드더버 다스당 아누니 루아즈을 다스바 반옥자제 루양로로 우스 준비를 되지
1: 예스
0: 이당지 니 그지 클래스는 따라랑 그거 이바지 프랙티컬 노 마바기 반옥 이약바 안우당지 니아노 달리 장라도
1: Very good.
0: 아셈블리 이 일렉션 이어 김미신아스 집아 아세 루아정 집아지 대장라바 대장라바 금박스
1: 아이야 하오
0: 다산이 로지 그나 바스 아제 빌런바마지 야가오 아제 마스 아니 니루 다든방 다디당 마가즈당 1968농 졸레다는 그부 선당에 컨나로 수디미셔
1: 아차
0: 오피스 노지 이다가 얼리 바기라루노 저거 1969 나글란 일렉션 어셈블리 캠페인 두터 작자리에서 나글리 말.
1: 아차.
0: 니 아로아 목종은 안에 노농지 오늘 종디야 알리바 기능으로 이 말씀제 반옥 일렉션이 간디디가 욕스바 점비스바 자드비알레스
1: 아차.
0: 니 아롱 와서 우든 니 와서노 다듬농지 니양 아다 반옥 와서
1: 아하하하.
0: 니마 다스 아스맨 베즈벤 다시
1: 아하.
0: 사이 기부레 아이에스 마스지
1: 아하.
0: 우다스노 와지 다스마 아선 수발리브 노아지 우자 들고
1: 음흠.
0: 뭐 노고나 이닥자 든다스 선시야 다스 저분이 다스나 장 인다기알로 아노 기마동 와지
1: 아야,
0: 다
1: 오케이.
0: 그보든지 준비야 기능나 대노든 준비도 봐 저거 일렉션 캠페인지 탄 빠노케 컨디션가 저바지 인디펜던 노아이즈 롤링 시바 독들
1: 어허.
0: 이닥자 탄스 다 컨디션 잡았어. 사가이 당시 니야마제 파티심 지지부 검로. Nishimza, Kajunga, regional Badiano, Matanzaya.

0: 아스나기 그나드 방아시다키 마나니 당 메레 카하니 신동농 아슨라 실롱 아장아 실라마기 방아시자
1: 이바이 그 우츠 나이 미송가 인당 무데탈리마 사카 아탕치 마마데 미송가 인당 에이펜 앙아시어 바트낭 부침피어 우다 파눅 인당 우창탐 빌람데타 알리어 아치사카 비사사 파트미엠 쿠당 망오 아사 아치닐리아사 이수 인당 무데다니 아인 니산데스쿠 다노름 서비스 아서

0: 다 딱스가 아요걸
1: 안노 번노 알로망지 아탕아 셀렌덴 아서 알리지 고마 아서 번노게 알로이야빠 임미야자 고마르카르시 닥스너
0: 하야지나 아슨니 마덤보 끈니 믿음 당스마고 아스노게보 알로임즈 리사덤덤 아탕 롱런 강아보 말리 아스노게앙 번록당 농이 안내벤나게 달리다 종바 인약다 즈바 서농 아스노게야 강 아사 아즈메슨 네보듬 당다 필마르고 거지바다스라 빨리마지보 롱런당 알리드사듬 딜라가당 아말리 사가바누기 강암랑아야갈 가릴망말리 대청하기당 자자즈바 아노 아온스자 종아지 코농당 이노거르도고 라가기당 옘동아베네 아독즈바 아스라지아 마방 시딱 농달리름지 마루라 시즈가 당하오즈바다 디아지 강하당 덤비임즈 득하복진장 사가벌루기 덤볼롱 아침마밀리당 아슨즈스나 알로마바지 멜랑드바약마지 우와 아로구니 아스라노 뻔록루 알리지 아스녹당 끝자발라가보마사고 아슨리마농 아독바마이당 뻔록 로농지 알리아스 오다가지 살나지 리아가 멜랑한 약바닥 알람마 끝자 말리아자
1: 번호기 알로가 임바지 금 가당 임멀 독스 아스 금 꾸이사 임멀 아스르 무즈장 궁농이사 앙월나
0: 번호기 알로가 임바지 금 가당 임멀 독스 사가 번호기 아시바지 알로 큰 지스가 아임바 농지 금 봉무다시 임멀랑 독스 다시 금 봉우지 금시야 금농 아운스즈다 보발라라 미옥드바 아임바지 알리 몰농라 끝자맘실 다시오고 아노 바누기 암시바 메즈장지 바누기 아빈드늘 사가둥디방사 디마버농아 알리얼 아노 간간보 자반 포린농야 아케라샤 야마지 바누 알로 아임바 인약겜 아슬 메즈 암시바 아장아 다 장석지 아르스디다 아스누게 필름라디
1: 하우 시다간나 오다 나당 준비하러당지 니아 강아당 다 장석 둘롱오고 안도 나이 다듬사 리디오와 알려당 다용석바 카르시닥치네
0: 오다 아나당 준비하러당지 디인방아스가르고 사가이드 미아보 강아동디방아 스농카르시디 비딘상 렌지보 알로아임즈 아드마지 알리마지 깡아보무사드마고 롱런당 사가바누기 아니빌름바인당지 끄짜마사살 마필름을 마바다삭다말라 끄짜말리 아즈무스무시 다인다누라 끄짜드빌라말리 멀랑아약드불 아운수즈 금농 아슴번 바즈번다시 진네드다 아욕즈바 가릴름방드사드말리 마바지 깡아드말라보마사고 사가바누기 멀랑아 다국사 아주로가 알람스가 아니야갈 아슬바녹장 라드마리바 응우고 시디스라 아슬리마야보 알로임즈 알로망사 뜸사드마리야 랜덴도로바 바녹던지보 아슬녹양 안내베나스메나기야 달리니약스바 슬농 알로다시 아슬녹보 가리야르나 다욕사 강하드말라 서가 아슬녹 담마곡돌로디바지 아즈무슨 당아리즈 신드바당 알리야 아용아용아 진을 멀렁아 아슨즈즈나 민약네 아슨옥 알리시 다금 리아 아우즈 지용즈 아픈 소시아드마 멀렁아 인약그라 메브리당아슬 사가다금농 아즈무슨 리라 바증당지 마바드물라자 다사가금벨 아농지 조고 아슨옥아 아즈무슨바 다늘라야 인도걸 멀렁아 인약가 비사사 제선드다 지아지마 이빠자기 용선 망아 라보고 아우즈 멀랑디아 롱다 아용서갈

이봐야, 아까시만이 무걱정. 아스누키 웨스턴 뮤직 신동 육방아시오쿠 마나니 탕라 노름 신동농 아른라 아서 아인라 무걱정 예마정아 오늘 금사드 방아시차.

0: 가나 능다카 내야성당하고 내다감 록대지 꼬말라카 아스즈 다스라 이빠에 들롱주민당 아시바갈리 정얼머 기본농 성심가마 나의 칼럼 아망바보름된 대신닥답 꼬마 사유대들 마바기 사유대바 성심가마 리드지사 나의 나지 꼬바르고 마사다망바 농아든지 아직강아 종화시사당지라 저거다 나성 록디 발랄라 아슬다망 바지즈 들록 아이가당 텐데달리얼나 이번 농지 나이 나 고바 농하든지 강아 종화당 심지라
1: 하오자.
0: 이바 소시 강아 사사다마 필름망 아나사디바 메드머든 름사다방 달리사 라이시바 농양아즈가
1: 시다가니 그 다감 록디지야 쿠말라 아시즈 아서 쿠마 록디 가심즈 이빠 인당 강아당 라지마 앙아즈고고 다든방사 늑지동 유 알리바 다감인당 나이 포인트 봉우시오고 이듬지 니 약다 필름드다 이약즈 다디시즈 카시락츠네
0: 아이자 아지 나이 강아당 라쯤마 쿠신다 종화성 나오고 이듬야 나이 약다 빌름데다 인약츠 다디시즈 카시디노
1: 아이자
0: 내 다금 늑지 동지 내 몰롱장 아기 크리스타 글름츠 내다 아긋바 스마다기 튼석스 바르 기봉 데데제 정얼머 기봉 된 롱쯤츠 짝라 농바 미스카 아인츠 바이 신츠왕시 앙우즈사 이빨리마농 바 미신 마바 감닥스즈 아착닥 동디방 디바지 내 다가마소시 정얼멀 다템 마카 늑지동 아탈록닥스즈 바지 리얼 나공 리디얼량 그치마바 약딩야강 이듬 들름드 바듬 자기 내 늑지동 농이즈 아곡 라이시바야 메시얼 니송 몰롱장 농 선동 아이가 리얼 사가 정얼멀 선동지양 아탈록을 내 다금 늑지 동화 소시 내 선동동 마스 사가 정름다 랑로광 그제 스위바지 당때 디알리즈
1: 哎呀，将来的马当爱卡阿兹加入过，你也出过当农一些，打开农农驱动幼儿里啊，奥兹姆让的。
0: 还呢，俺都也是啊，马帮阿我当不，可了米也没阿觉得吧？看地个农业西沙冷沙的巴里子比了马大的，刚阿萨不了喏。
1: 还呢，亚瑟当阿觉得的。पुलिस
2: मिस सीमा
3: जी
2: अभी पुलिस स्टेशन आई है। रुकिए वरना घर आ जाएंगे।
3: क्यों लेकिन मैं
2: अकेले दूसरे कमरे में जाइए। आपका बेटा हमारे कस्टडी में है और आप डिजिटल अरेस्ट में हो।
3: डिजिटल अरेस्ट
2: 1 लाख दो बन जाओगे।
3: इतने पैसे?
2: अच्छा ठीक है, एक लिंक भेजिए, अभी प्रोसेसिंग के लिए 30,000 दो वरना बेटा जेल जाएगा।
3: जेल तो तुम जाओगे, तुम्हारा चेहरा रिकॉर्ड हो चुका है। डिजिटल अरेस्ट जैसा कुछ नहीं होता, ये सब फ्रॉड है, इसीलिए पैनिक ना करें। पुलिस, बैंक, आरबीआई इत्यादि के नाम पर आने वाले साइबर अपराधियों के फोन या वीडियो कॉल से सावधान रहें, उन्हें पैसे ना भेजें और तुरंत पुलिस में रिपोर्ट करें।
4: हेलो मम्मा,
5: आरबीआई कहता है
6: जानकार बनिए, सतर्क रहिए।